고통이 아직 나이에노 오와 한네 헤이 메세 사워데 오하 원하드레 와데수와 세비비나 함 소모비나 니아코소 세워구나 니아와냐 메리야 메카포사 파파라마 사프라 와스테 원하 와스 와데수와 워컴문에 부르노 와무라 원은 오바수 when if I would have any power, let it back out when you're in the yard. You're in the yard. So, what do you want? Many are to the black of the car. Come on, Toya, Sapperman, Sapperman, Oh, honey, obey. Why you?

하늘하늘하라. 어여냐며 어찌하시에 옛매생 양코포니소. 라디오 인생을 지하며 라디오 원리에 맞춰매우 라디오 나 설비에 라디오 어찌하시에 라디오 양코포와 완치에 놓고

우리 밤에 안 와지야시야 엔내고 우리한테 틀려 와지야시 나 와이스도 두비 꼬 두비 마 엔내고 와두 와두 메디야메카 사사고 나와야 메세미야 메세미야

왔으니 예수 뛰는 이름으로 겉절절이나 겉어 뭐 괴체맨이나 패무카세 원래 악인의 모이네 자원기강원와 아타고미라시오 우파자사우지 뭐냐면